이라 나까 자잔 다시 그반 자공 공리 급방 자잔 아마 자꾸 덥나 이틀이다 나만 옛나 아나 주가리나 자치나 녹동가나 나 주가리나 봐만 구자묵나 지나 녹동가나 봐는 구자묵나로 아구 바구 시키니 나도 샤구 샤구를 비니 나도 아니 샤우섬 시통 구름가나 지리미가 자꾸 연나 시공하나 아구 가만히나 구치와 승나 지와 승나 지와 승나 하나 타타라 나 연나 우리나라 나가나 하나 주가리나 만 구자묵나 지나 녹동가나 나 구자묵나 안만 구자 먹나 모르고 내 구자 먹나 내 구자 먹나 마구 삼바시나 마구와 당대나 라라 시키니 이름 붙는 라라름 비니 이름 보 공구 장리 그 시공하나 가시고들 시구르 풍하나 아유 이중 동루와 방리 장남아 감기 삼마시나 니 두자였나 이베락다 기라자 라라 시키니 보노 라라르 미니 보 우강 녹마샤 벤돌라 자샤 목미 감 살두이

좋네. 자 봐라 당나 자 갔나 야 녹라 당나리 있잖아. 능아 좋아라 지능아 그치 봐. 나 루갈이 지나 간특기 자 갔나 있잖아. 자르 가만 수치 봐. 능 좋아라 자르 에 자르 에 자르 나 살때 나 자대 아 자마시키 비종 좋네. 자 녹라 당나 이제 봐라 당나 자 갔나 능아 좋아라 지능아 그치 봐. 자르.

세제 지정 갑신년 중하월에 남해 광리왕이 영덕정 새로 짓고 복일 낙신년에 대연을 배설하여 삼해 용왕을 청내하니 군신 빈객이 천승만기라. 귀중년에 계좌하고 격금고이 명고로다. 수삼일을 즐기더니 그때의 남해 광리왕이 해내 열풍을 복중에 과히 쏘여 우연 특병하야 담무해춘지기하고 난구명의 지구라. 명의 얻을 길이 바위 없어 용왕이 영덕정 넓은 궁에 벗없이 홀로 누워 단식을 하는디 탑상을 탕탕 두다지면 용왕이 앉아 무릎 먹은다. 열풍 좋은 시절 해불양파 태평헌디